0: Nenya bazo do masebe sumshi shi de shina ni su che yundu da shina ge chen de tam jalo shi nyume we se tame be she ba nyume we se ji bo sang de ye sang ge ba ti nam ri sha de shi da chi de de nang nang se ge chen tam jalo ye sang ge be dang shi ba chi sa ti du yong ba re ku sung tu ji jing go ji ren shi ye ne yin ba dao ne gong ba de shi de yang ju le 도주풍부이야나니 조회상제 나로차 기지 캄는 망복군 전주선배 긴고르니 서수전단 마마기 멜롱커거 잠아데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로 예는 나버타 진중디 코와다 양을는데베 최참제 예네 마게라 스디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에 간다이니 데 탐자로 외세게 인레 샤데바 외세 딩은에 샤요나 천루메데바 They cover any versatile, Dumache Sundayagi, Louvre to do the Kenji, some to Kishins, and Gandria, the medal. Yet the money, yet ever, Namian Kapameva. Tato netting it, you may use an ever send Dumaches. So Dinri Indu, Quad and Yang Island, they were Chetan Yen and Magilla. Chawachin, you must tell us about your two loss of a Russian Yen images. Yes, I gave it a shin. Dermanine, now on us over the Tamjalo, Derme, any Harry Yadeva. Ranshin Yene imbecil, Chutamja Ranshinki, Nyangalan Deva de Nyangalan Deva, the Chubungani, Yunga Ranshi, Pumbungani, Jinne Sange, Nabra Sheva Shin, Chanju Saba Shi Ranshin, Yushin, Zeva Hamu Shi Ranshi, Wombushini. 전주선배는 뒤신에 최별하고 시에는 류기 공부도 남불시에버도 유의도 대략점에 전주선배 초유정신 당시에 무신의 초묘정신 이기 남불시에버는 전주고쓴 도주꾼두상부정신 율 류제는 류마체니 최자원모 꾼두상부정신 대단히 예내 공부로 속으로 상계배정신 인기 대 남기주고 마이노스 정신 양대서야 남기주고야 말하고 정신이 예외로다 어다 되는시리 Tel lamji juba mai, tel shoshu dusunda, kamsunda sobo, duje da duma chebe. Che tamje rangi semle kuna metes. Tadi kamsunda dene semza mo sondi, donga tumunga kamche. Ta anda di rangi semle kuna metes sondi, ta nume sheba tel samdani. Ti rana, ti se, ti gendu yedeba. Sadi ne yinuzane chigedu. 랑스 소소 떠와니 산제 전주 뒤니도 지진 숨부 뒤니도 중어체는 뒤니도 시행 중어 지게도 최 탐제니 섬는 내서 섬는 난가는 내서 난가니 찔러야 민에서 시행 중어 뒤 난가도 치 난가 뒤 멤버체 난가 난가 난가 난가 뒤 육매외세 육매외세 뒤니에 오간에 다 되고 이러잖아요 난가니 찔러야 민에서 신 중하다. 최 탐제는 원이지 동보. 최 탐제는 대만은 나발 다보. 최 탐제는 용기 외세오. 최 탐제는 정신이 양하는 대보. 최 탐제는 오버서와 상계보 예상계보 인사디. 오간에 타보 예상계보 인시 송소. 니는 저거지 뭐 송샤.
1: So we read from the text, it's on page 35.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inner yoga, the metta tantra, is threefold. One, the mode of generation. Two, the mode of completion. And three,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One, the mode of generation. The mode of generation is achieved by means of the meditative practice of gradual development of the three meditative absorptions, which were explained before, and gradual creation of the mandala. And then the mode of completion is achieved by abiding unwaveringly within the visualization of male and female deities that are ultimately devoid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as well as the middle way of ultimate expanse, which is the non-conceptual truth,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cultivating in perfect equanimity and unmuddled manner the form of the noble deity with clear visualization. So this reference to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referred to as the ultimate expanse here, should be understood in its proper context.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딱 면접 표현 주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넣는 거 말해. 숙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이해들 왜?

0: 어 대단히네. 말하는 주제 때가 냠뇽 들도 스파이를 자네. 에네.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반 남다 지 가나서 합탈에 옆에 거기 루유를 마셔는데 영대 연구도 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약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로. 근데 다 영대기 와네. 지나다 변화한다. 그래서 가셔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de tolong shurun bchi da sha sar re khong ge ni de wi chism chli ya pa tolong chu ju yi sung ju chi pyur na ka do li ya ani me di an da rum chi sung ju nas di ka so da ni yu shu ju je sa re di tung go ka li ya an da tolong chu ju an da ka ju na ya di gi le ju yong zo lo be cha le mi sam li ya rum chi tu si ju so re rum chi je sung ge ma re 여러분이 데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아다 간다치 저도 상어 배트리지리 센데 센데리 공타가 가면 쇼를 가지고 숨기 들을 수 없죠. 에 다음 시간에 예 잘 번에 자갈이 양 어디다 develop the ship 주 파스 되는이야 제 다 선배 커도로 다시 아 주주 된게 이거 말했지 이네 샤베 커도리야 투덤 중에 된데 다 망구 중소와 샤망구 중소 나는 윤심시 샤우 조선 투덤 쇼리 단에 녀야 샤리야 그 다나살라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우 주든 가서 어디 투덤 시라데리베 그 라초 쇼지 그래 좋은 수리 소리 연대게 엔다 러니스 코너리 헐리야 냐론리야 캠부 아추스니 콩 젤룰리야 샤야 중타주리 된다 지금 나러리야 코랑게 구문 배트칼데 아 예체 Aku pernah kongu soro, tapi musik orang pernah manusia asyun, show juga dah kalah je be, cari je leh sa. Selalu ya lokasi tu lomnya nama leh sa. Kena tahu ni mana, kena ini selalu ya lojong je, cari kerusi, jadi ada si nenjau mai nyamshin nange, zau pulver leh sa. Jadi ada lojis kongu leh, kong ada jalul, tapi siapa cungta je leh, kena orang ni. 기도다 아니 코로나 무엇이 봐도 최초 증강무스 투죠. 쟤는 어, 근데 용 중타주였다. 다만 늦었자야돼. 말한소리도 양념도 여 말이돼. 이내 일단 늦었자야돼. 단 양념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돼. 코로나 전 양념 들었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아 양념 난다 충분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꼭 쿵댕이 붙지. 네 쿵 똑새 너도 규지리라. 그 천대 인도비 지금 아주 로를 지내고 있어. 자, 근데 제 인도 전에 아니 담배 좀 된데 구지들라 소지 담해버지. 아니 다시 된게 날이야. 아니 졸람 땡직 내 송대 송소 안에 지내 졸람 내 아니 얘기 보고 가서 우리 세미지 십에 이십 원도 제접어도 튠질이야 침바. 튠질이야 응원도 전에 되는 거 봐줘 봐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 임버스니 디디 다 태고 투무 원도 전 디제 마도 구시 등이 있다 상계지 가서 우리 그게 전주 선배 때는 그 돈은 이제 시켜 시켜 넌 신식 있다 구시 등이 시면은 아니 이제 시켜 가고 그래 자 이제 이 뭐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소 다 인도다 전주 선배 때는 송시하기 구시 등이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화를 진행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추구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추구 뒤시 인래 아니 그게 샤데바 찍다 초구 쪽에 구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기 아니 구이 잡아 샤데바 찍기 대사화 용서디디 아니 이시 추구스 낸다도 원이 구슬 낸다도 간다 쌤은 신남다 다디 루르지 점마 타다 그게 빵배 아니 제가 연대도 된다게 원이 이끌래 다 샤댕이지 저는 이 누구 시도 있어야 돼 이 신의 지 삼는 날이야 지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그 대셔야 되려야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n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glum lineage to Tengu Khenzhe Rinpoche, Thaglum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Thaglum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hyabtchulung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2 years, Mother.
1: Sorry,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y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되는 순간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뒤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뒤마도 지 택신 되는 뒤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세브샤레샤 아니네 나한테 변하지 변하다 되면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은 못되면 차샤나 내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진은 더디 가능한 인벌이 두두자네베 코로 다주법에 뉴베 소업에 자시부샤 여대부시기 아니 무슨 것도 자시기를 치면 있는 근데 수야지 여말이 자상가 양인의 도마 좀 된데 아니 가서 우리다 좀 도마 좀 된데네 마 석계의 담바디 딱 루루도 터미를 막 나와서 숨겨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야 지단전을 로십지심을 임말이 디바슬라마 튀겨서 고하러 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야.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서버 서비 남정 주서버지 다 남사실에 임고도 와. 아니 대단 드리 임에 인도사네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긴 도디도 제디 그두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만은 이제 그두 잘들 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서버 지 잠자하러서버 드즈 그두는 잡았지 다 손대기야. 그래서 드리 임에 인도사네 다 니드마도 가수래. 왜 사람 뭔가 싫다는 말도 이제 막 공무원이 했지게.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더니 선지 좀 된 대기 영자세니 두주 틈무에 나올이야 시작돼야 시작수지기 구직. 다 디기니 영자게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게일 된 대기 저주 걸로 야실 걸었나? 아니 그 두주 무슨 두주나? 다 되게 레다 지기 아니 다외 나올 배지다 인사래 근데 그 안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가서 그러다 송야 대난에 장 앞에 최능식이 다 내다든 그 머리야 아니 지 유지과 성야 대야 준대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돈을 숨베 뒤지는 거지 뺀 투보 점지 숨고 서로 뺀 된대게 다 뒤지지 뒤디 초고 주고 남자 다가라 하는 개롱 남자 다게 돈에 착대게 잡아 다게 돈을 숨대야 다양시 왜 뒤 돌인다고 다지 가서 재미네 내주주 내주주 뒤 어디 뺀 데서 태디 에야 가리네 그게 콜리지에 개부나 봐. 콜리지에 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틈벌지기 이노 된대기 직사바스면 소유권에 여대 봤다. 된대기 띵고가 나발 파이 나발 신이 저거 거대야. 다야 되는 신신의 라미기 주디주 제디 이니 이디서 대 냠설레나 판도 여대기 두지지기 코랑게 두제 상감다. 두제 나바다. 이니 선함다. 지금 대다 뛰네, 아니 디시시베 칠레 긴고가 나발이야 매밀 흔들수도 시작된게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아니 도시상 나발이야 시작니 유지송대버지 해지 영사래.
1: So if you look at
0: 자자 자 되는 유지산에 좀 된 대게 아다 그러나 유지 남샤도 제대로 좀 된 대 시행수배 급 다가는 거 송구야 좀 제기면 돼 봐.
1: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And within these three different stages of compilation of the Buddha's scriptures, certainly

0: Estamos aquí antes de aquí. Nombre que ve, ¿qué es? Si sube tiene ya, no ha dado que mucho chiqui. Nang zimbe, está porque está, está con su golpe, cuando se mide, shaco samshi. Tak jadi tuan, sungguh ada ini. Nang zimbali ya, ko cider pun nyawal nawa nasi, cukup ber. Tuke jang cukup ber juga sungguh ada. Tapi si mana? Ini si tidu dah. Jadi ini kiti sangen sahdi tadi, ko jatuh aja dengan jadi. Kalau ngopo kata kain ini ya, kalau rang rangi, pasal tu pergi ngawal, jadi cingin zimbe ngaw.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s mind-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So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in my introduction, da, jom dengan lagi, ini, ka, nalaria, ada benda sijin, sijin sungguh di dalam, ini, cuma, tamje, sune, cangkok sudin paham, sune, namjing pagi, cuma, tamje lo, ini, moni juga dong le, seni, sune itu zane, tadi, dah cijin macam mana, ini, halam be, cah cheddar juga ada, cheddar. 로데베스다 딩원에 대나다 다 바다 섬 딩주 세지 생행원에 두 시일 전에 다 안데니 다 하람베 쳇더라고 간다 딩주 임베 인도 전에 다 에네 좀 된 데 공부 뭐마도 거래를 해서 나봐 이나 에네 어떤 너도 공지기 공주 너도 공지를 공주니 다 저 해지 네 이브다 다 너도 공지를 공주네 에네 시진 너걸이야 이는 최대한 좀 모니 매봐 소야 디 아니 모니 미스 숨로 보네 아니 모니 매봐 소리스 대야 아니 동반이 쓰르잖아 아 강동의 시 아니 강도 동의 각자 각자 대 시도 동의 동니세네 거다 숨이야 이미 이르잖아 아니 어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그지 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체 딱 하나 개념이네 샹왕 조든 뉘제체 전에 다들 이미 뉘산에 뉘제가 딱 안으로 편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뉘제가 셔나 차 되게 아래 자 들이 이미 뉘산에 다 조 샹왕 뉘제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에네 강게 동아 가서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용셰 군다 저 선배 남게다 대야도 신용셰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군다 셰 어다 샹왕 아니 다 타마타게 샹와 강이나야 다 디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가쇼군다지 동베 아니 동바 융주티체 제가 어디 진이 숨 체니 아다 디디 진이 숨부디 뭐뭐 숨체니 다 뭐니 숨체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뭐 동수 뭐라고 하려 봐 아니 샹와 겨와 뭐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진이 뭐니 매봐 아니 융주 탄다바 뭐니 매봐 진다 뭐니 미수 숨로 거네 아니 쉬어 담제 아니 뭐니 매버리 쉬어 좀 된데 또 숨버리 마도 다 지심버리 때니 아니 왜 숨이 담이 팀이 러미 저사지 말해 숨겨래 간다 치송 치송하다 난 좀 이해가 매버 쉬네 담제로 아니 가서 그 뭐니 뭐 좀 써야 돼 공부 대신 숨어래 마도 다 지심버리 하는 데 말해 쳐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in terms of the three nature theory. And the three nature theory presents that there is all things and events possesses these three natures. One is the dependent nature, and one is the imputed nature, and the third is the ultimate nature, or the consummate nature, as it is called. And these three natures pervade all phenomena, and in fac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The dependent nature is the basis upon which the imputed phenomena is negated, and the outcome of that is the ultimate reality, which is the emptiness.

0: actual procedure of overcoming these mental afflictions, there are these three stages, as this is presented in Aryadeva's 400 verses on the middle way.
1: Seeds, 가져서 seeds, 나 발자, 어 발라니에. 见的 차는 기름기 발라니 뒤 말다. 见的 차는 기름을 발자나.
0: So this is the
1: seeds 또 처음을 썼네.
0: Sorry, it's the propensities actually. It's the very propensities which are left by the mental afflictions, which needs to be eliminated and removed on the third stage. So seed is misleading.
1: 야, 자. 당신들이 먼저 와. 전에 다 너는 다 되게 안 했지. 시베 녀자 선배 주 마야 동에 동에기 진의 탐도 출라였어. 시베 녀자 삼당 리아스 아니 동에기 동에 삼니 델레 탐도 출라야레스. 다가자 사제 아니 당근도 치료 요구 문제 다 간다 사제게 대화를 탄도 춘들의 치료도 주고 졸에 요레스 근데 인도산에 태나 동은 줍던 태나 가사 아니 동은 줍던 줍에스 아니 나던 자다 소무다 미네 겁나 중요라스 전에 태나 누지 동에지스 누지기 동에 아니 남의 레뉴기 팡제 전에 남의 레뉴기 팡제 다다 동의기 댄싱에 동의 다다의 댄싱에 레뉴기 팡벤 제우 전에 레뉴기 냉에 제수 전에 여바 인도자네 뉴모 치마 치마 깨와라 꼽에 틈비 깨는 생에지 뒤에 깨는 중두르기 동의 주변 뇌칭에 된대기 아니 녀얼렘베 풍 풍부세네 간다 두지기 동에 리스도 뇽몽베 샹완 쟁기 아니 녀린기 풍부 껴완 딜라 아니 이인 중네 다 대 라르다 렘비급지 다 디르잖아 자와 뇽몽 타젠 셔야지 다 딘제기 로텔 아니 닌중 삼바세 디스버리스 닌중 끼톱 셔야디 제대로 추산베 타네 랑게 망게 닌고 리베티네 다 타바시 마토노 타면도 뇽몽베 다 뇽몽베 달레 게마토노 타면도 삼바지 다 로티 끼고 그래서 로티 장고 그래서 레난세시 시대다 델스기야 레마도 레난세시 시대는 배 소스베 배선에 배 실로 트렌드 배 개점 멤버리 레난세시 소 스탬고 나로네 다 가수리 그게 뉴몬발라 셰타반의 수윤이 다 텔레 깨워지 남초나 삼용되니 타바 되니 뭐마 될래
0: So, therefore, for example, in Penchalosan Chögyen's writing, he explains in great detail, vividness, that so far as the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obvious evident sufferings is concerned, this kind of feeling can only also be found among the cattles as well. Even the cattles have the ability to dislike suffering and pain and avoid i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econd level of suffering, which is the suffering of change, the feeling, the aspiration to gain freedom from that can also be found among non-Buddhist practitioners of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refore what is required is to cultivate a deep sense of renunciation grounded on a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very fact of our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mental afflictions is what is required to be cultivated, and so therefore, the suffering that we must seek freedom from is the suffering of conditioning. And this refers to our existence characterized by the mental and physical aggregates under the control of karma and delusion or mental afflictions. So